0: 여기 초반이야. 선수 선배님. 아니, 근데 얘가 텐트 묵다 가면 릴렉스는 아니고, 또, 어버 텐트 터프는 아이를 쓰고 보여야 하네. 진득이 아무리 보인다. 멋이 아무리 보인다.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
1: 뭘, 뭘, 뭘, 뭘, 뭘,
2: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
0: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 뭘,
2: 뭘, Hello, yes sir. Yes, sir. Chicken roast, mutton fry, papad, green salad, honey, red level. Egg and chili oil.
3: Yes sir. And pani ya, or is it yam sauce?
2: Oh, hot water.
0: Hey, Sunita, chili salad, chili oil. Egg butter pani jaungi.
3: Yes, madam.
0: Samya, Asad, you mean you have to say all this dog food? Yes sir. Hi, na. Is the cake ready, na?
3: Hey, that's what I do.
1: 진짜 언제 이해가 하?
0: 나도 cheers.
3: Cheers.
2: Good for health. Yes, 맞습니다.
0: 인생이 좀 뭐다 보니 이해도. 우리 딸 산에 있는 산이 더 많이 보는.
1: 그렇지 마트로 매달.
0: 오, 어디 어디? 역시 예술이네. 역시 아무 것도 안 돼. 아이, 그런 말 하지 마.
3: Good. 그럼 이제 답변 좀 줘서 라기.
2: Very nice.
1: 소개자는 라인마 아예 하네.
0: 여기 아무 난 별로 이렇게 좀 아까 우리 집에 있는.